0: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하든 나를 위한 기쁨, 만족, 성공입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악하게 살아도 죄가 되지만 불이 넘치도록 바보처럼 착하게 살아도 고달프고 나에게 미안해집니다.
1: 삶에는 적당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소에 맞는 욕망, 꿈, 재산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착한 것도 병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왜 착하게만 살아왔을까?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착하게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온갖 애를 썼건만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을 뿐 정작 자신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 네, 착한 것도 병입니다.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잡곡밥이 쌀밥보다 영양면에서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을 지어서 드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좋다는 것은 알지만 잡곡밥이 과연 어떤 효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 잡곡의 효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팥인데요. 팥은 달고 독이 없으며 성질이 따뜻합니다. 성분은 섬유질이나 단백질, 지방, 당질이나 회분, 비타민 B1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에 좋은데 팥과 호박, 다시마를 삶아서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1: 다음으로는 강낭콩입니다. 식물성 섬유질과 아미노산, 단백질, 사포닌의 성분들이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몰아주며 변비 해소, 간 건강, 면역력 강화, 인호작용, 당뇨병 개선, 여성 갱년기 완화, 그리고 항암 효과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0: 그리고 찰현미도 포함되겠습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E와 비타민 D, 비타민 F가 풍부하여 피부를 좋게 하며 뼈 건강에도 좋겠습니다. 현미에 함유되어 있는 섬유소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며 음식 내의 콜레스테롤이 장으로부터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현미에 있는 섬유소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줘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추천합니다.
1: 찰옥수수도 좋다고 합니다. 찰옥수수는 소화를 도우며 몸을 따뜻이 해주고 냉한 체질에 좋습니다. 위장을 보호해주고요, 소화 장애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설사를 멈추게 하고 신진대사를 도우며 철, 무기질, 인의 성분이 풍부해 단백질 생성을 돕습니다. 또한 페놀 성분이 있어 항암 효과도 뛰어납니다. 면역 기능 향상과 항진 작용을 하며 정혈제 역할과 비늘 치료에도 쓰인답니다.
0: 보리도 포함됩니다. 비타민 B1과 비타민 B2, 그리고 섬유질, 베타클루칸이 풍부하여 각기병 예방에 좋으며 변비나 포만감을 통한 다이어트 효과, 혈당 저하로 인한 당뇨병 개선, 대장암 예방,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베타클루칸의 효능으로 성인병 예방에도 좋겠습니다.
1: 계속해서 검은콩입니다.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는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 방지, 두뇌 발달, 치매 예방 효능도 있답니다. 검은콩에 함유된 풍부한 리시틴은 혈관벽, 세포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녹여내므로써 혈액 순환 개선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체내 독소 제거에도 탁월하며 탈모 예방에도 일정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0: 녹두도 포함됩니다. 비타민 B1과 비타민 B2, 비타민 B6, 판토텐산, 니아신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기능을 가진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높음으로써 간의 해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데요. 본초 강목에도 녹두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있는데 해독 작용이 강하며 위화장을 튼튼하게 하고 오래도록 섭취해도 부작용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녹두를 고르실 때는 껍질에 광택이 없고 거칠고 진녹색을 띤 작은 크기의 녹두가 좋겠습니다.
1: 다음으로는 찰기장입니다. 지방질, 비타민 A, 당분, 단백질 등이 풍부합니다. 예전에는 떡을 만들 때나 쓰였지만 웰빙식을 우선으로 하는 요즘엔 밥에 섞어서 섭취하기도 한답니다. 장을 튼튼하게 하며 신장병 개선, 풍결 억제, 그리고 혈류 개선을 통해 해독 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0: 마지막으로 흑미도 좋겠습니다. 흑미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면역 기능 향상 및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셀레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암의 예방에 효과적이며 임산부들의 비늘에도 좋으며 당뇨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에도 좋겠습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안종수 마복자가 함께 부릅니다. 당신만을 사랑해요.

계속해서 우리말 우리글 코너에서는 김선자 선생님의 수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꽃밭의 미학. 옥순 언니, 오늘 외출하세요? 아들이 비행기 표를 보내왔어. 아들도 볼겸 꽃도 구경할 겸 외국에 있는 아들 집으로 가는 길이야. 나는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더없이 들뜬 심정으로 어느새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를 만나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돌아갔다. 저녁에는 맛나는 음식을 실컷 맛보고 타양의 낮과 밤을 채우는 빛의 풍경을 보면서 광화문 거리를 거닐고 늦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잠자리에 들 무렵 아들은 나의 침실에 들어와서 물었다. 어머니, 내일 주말인데 우리 공원에 가서 꽃 구경하는 게 어때요? 어머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가도 같았다. 냇가에 실실이 들은 수양버들이 하늘하늘 춤을 추며 길손들을 반기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이 그윽한 꽃향기를 듬뿍 실어오고 꽃밭의 꽃들이 아리따운 자태를 뽐내면서 봄 정취를 더했다. 구름처럼 모여든 관광객들이 서로 사진을 찍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어머니,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동작해보세요. 또 다른 동작도 해보세요. 내가 준비한 동작은 이것뿐이야. 더는 없어. 꽃 속에서 찰칵찰칵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나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은 쉴새 없이 이름 모를 꽃들을 소개해줬다. 한식경이 지나 꽃나무 그늘 밑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은 여행사의 가이드처럼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꽃들을 보세요. 피는 시간이 다르고 색깔도 서로 다르지만 제가 먼저 꽃망울을 터치했다고 우쭐대지 않으면서 화목하게 잘 지내요. 어쩌면 우리 가정 식구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던 그때 그 느낌이 와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화목이라는 말이 나의 추억의 문을 녹할 줄이야. 내 말이 옳다. 나와 너희 아버지는 오랜 세월을 한가마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너희들 앞에서 서로 큰 소리로 다툰 적은 없었다. 사실은 고요히 흐르던 강물이 암초에 부딪히며 격랑을 이루듯이 했지만 너희들 마음에 상처를 남길까 두려워서 옥신각신한 사연을 비밀로 했지. 얼굴색이 격동으로 번져가는 내 말에 아들은 깜짝 놀라 물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 크게 다툰 적 있어요? 아, 그래. 너무 많고도 많지. 너희가 집에 없을 때만 기다렸다가 다퉜어. 놀라기는 입안에 혀도 씹을 때가 있는데 남남이 사는 게 어찌 내 마음이자 내 마음이겠니? 다투는 게 정상이야. 추억의 대문이 열리자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 세기 60년대 우리는 농촌 마을에 살면서 너희 아버지는 공사에 출근하고 나는 집에서 애를 돌봤지. 그때는 나이 젊고 가정 부담도 적어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꿀맛이었지. 저녁이면 내 아버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 나는 전나귀의 재롱을 자랑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사랑의 꽃을 피웠어. 힘든 줄도 모르고 닭과 돼지도 키우면서 생활 보탬을 했어. 후에 애가 셋이니 생활 소비가 늘어나 서로 누구 탓만 해 다툼이 자주 생기더라. 한 번은 세 아이 합작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애들이 학교에 간후 크게 다투어 마지막에는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
이혼하려면 해봐요. 누구는 못할까? 나는 자존심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은 몰라도 새 자식은 죽는 한이 있어도 지키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 이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더라.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아들이 저기 격동돼 말했다. 어머니, 정말입니까? 믿을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워요. 내가 소학교 다닐 때 옆집 중간벽에 딱 붙어서 철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짤랑짤랑 그릇을 부시고 옥신각신 다투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무서워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주 들리는 소리였어요. 나는 우리 가족만은 서로 불평 하나 없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줄로만 알았어요. 접시물이 다 마를 때까지 사랑하기 힘든 것이 인간의 사랑이다. 바닷가의 자갈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민물과 썰물에 뒤척이며 자신의 날카로운 모습이 부서지고 깎이는 고통을 겪으면서 부드럽고 동그란 모습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런저런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저 꽃들을 보아라. 지금은 색깔이 곱고 향기로워 서로 얼굴을 만지면서 봄을 즐기지만 세찬 바람이 몰아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밑에 깔린 단초와 민들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참아야 한단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가슴 속의 아픔을 견디며 산단다. 너희들은 너무 일찍 셈이 들어 사는 게 안심이 되는구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삼형제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자를 받으세요. 난생 처음으로 곡절로 얼룩진 가정 이야기를 듣고 난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무릎을 꿇고 굽석 큰절을 올렸다. 훈훈한 봄바람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고 새삼스레 인생의 도리를 깨우쳐준 꽃밭의 미학이 그의 옷깃을 바로잡아준다.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지고 다시 피는 저 꽃들처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아가리라 신들매를 조였다.

네, 임양숙이 부른 노래 꿈꾸는 진달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용, 제작의 리처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합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하든 나를 위한 기쁨, 만족, 성공입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악하게 살아도 죄가 되지만 불이 넘치도록 바보처럼 착하게 살아도 고달프고 나에게 미안해집니다.
1: 삶에는 적당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소에 맞는 욕망, 꿈, 재산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착한 것도 병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왜 착하게만 살아왔을까?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착하게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온갖 애를 썼건만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을 뿐 정작 자신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 네, 착한 것도 병입니다.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잡곡밥이 쌀밥보다 영양면에서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을 지어서 드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좋다는 것은 알지만 잡곡밥이 과연 어떤 효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 잡곡의 효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팥인데요. 팥은 달고 독이 없으며 성질이 따뜻합니다. 성분은 섬유질이나 단백질, 지방, 당질이나 회분, 비타민 B1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에 좋은데 팥과 호박, 다시마를 삶아서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1: 다음으로는 강낭콩입니다. 식물성 섬유질과 아미노산, 단백질, 사포닌의 성분들이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몰아주며 변비 해소, 간 건강, 면역력 강화, 인호작용, 당뇨병 개선, 여성 갱년기 완화, 그리고 항암 효과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0: 그리고 찰현미도 포함되겠습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E와 비타민 D, 비타민 F가 풍부하여 피부를 좋게 하며 뼈 건강에도 좋겠습니다. 현미에 함유되어 있는 섬유소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며 음식 내의 콜레스테롤이 장으로부터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현미에 있는 섬유소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줘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추천합니다.
1: 찰옥수수도 좋다고 합니다. 찰옥수수는 소화를 도우며 몸을 따뜻이 해주고 냉한 체질에 좋습니다. 위장을 보호해주고요, 소화장애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설사를 멈추게 하고 신진대사를 도우며 철, 무기질, 인의 성분이 풍부해 단백질 생성을 돕습니다. 또한 페놀 성분이 있어 항암 효과도 뛰어납니다. 매력기능 향상과 항진작용을 하며 정혈제 역할과 비늘 치료에도 쓰인답니다.
0: 보리도 포함됩니다. 비타민 B1과 비타민 B2 그리고 섬유질, 베타클루칸이 풍부하여 각기병 예방에 좋으며 변비나 포만감을 통한 다이어트 효과, 혈당 저하로 인한 당뇨병 개선, 대장암 예방,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베타클루칸의 효능으로 성인병 예방에도 좋겠습니다.
1: 계속해서 검은콩입니다.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는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 방지, 두뇌 발달, 치매 예방 효능도 있답니다. 검은콩에 함유된 풍부한 리시틴은 혈관벽, 세포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녹여내므로써 혈액순환 개선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체내독소 제거에도 탁월하며 탈모 예방에도 일정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0: 녹두도 포함됩니다. 비타민 B1과 비타민 B2, 비타민 B6, 판토텐산, 니아신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기능을 가진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높음으로써 간의 해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데요. 본초 강목에도 녹두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있는데 해독 작용이 강하며 위와장을 튼튼하게 하고 오래도록 섭취해도 부작용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녹두를 고르실 때는 껍질에 광택이 없고 거칠고 진녹색을 띤 작은 크기의 녹두가 좋겠습니다.
1: 다음으로는 찰기장입니다. 지방질, 비타민 A, 당분, 단백질 등이 풍부합니다. 예전에는 떡을 만들 때나 쓰였지만 웰빙식을 우선으로 하는 요즘엔 밥에 섞어서 섭취하기도 한답니다. 장을 튼튼하게 하며 신장병 개선, 분열 억제, 그리고 혈류 개선을 통해 해독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0: 마지막으로 흑미도 좋겠습니다. 흑미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면역기능 향상 및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셀레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암의 예방에 효과적이며 임산부들의 빈혈에도 좋으며 당뇨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에도 좋겠습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안룡수 마복자가 함께 부릅니다. 당신만을 사랑해요.

계속해서 우리말 우리글 코너에서는 김선자 선생님의 수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꽃밭의 미학. 옥순 언니, 오늘 외출하세요? 아들이 비행기 표를 보내왔어. 아들도 볼겸 꽃도 구경할 겸 외국에 있는 아들 집으로 가는 길이야. 나는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더없이 들뜬 심정으로 어느새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를 만나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돌아갔다. 저녁에는 맛나는 음식을 실컷 맛보고 타양의 낮과 밤을 채우는 빛의 풍경을 보면서 광화문 거리를 거닐고 늦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잠자리에 들 무렵 아들은 나의 침실에 들어와서 물었다. 어머니, 내일 주말인데 우리 공원에 가서 꽃 구경하는 게 어때요? 어머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가도 같았다. 냇가에 실실이 들은 수양버들이 하늘하늘 춤을 추며 길손들을 반기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이 극한 꽃향기를 듬뿍 실어오고 꽃밭의 꽃들이 아리따운 자태를 뽐내면서 봄 정취를 더했다. 구름처럼 모여든 관광객들이 서로 사진을 찍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어머니,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동작해 보세요. 또 다른 동작도 해 보세요. 내가 준비한 동작은 이것뿐이야. 더는 없어. 꽃 속에서 찰칵찰칵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나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은 쉴새 없이 이름 모를 꽃들을 소개해 줬다. 한식경이 지나 꽃나무 그늘 밑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은 여행사의 가이드처럼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꽃들을 보세요. 피는 시간이 다르고 색깔도 서로 다르지만 제가 먼저 꽃망울을 터치었다고 우쭐대지 않으면서 화목하게 잘 지내요. 어쩌면 우리 가정 식구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던 그때 그 느낌이 와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화목이라는 말이 나의 추억의 문을 녹할 줄이야. 내 말이 옳다. 나와 너희 아버지는 오랜 세월을 한가마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너희들 앞에서 서로 큰 소리로 다툰 적은 없었다. 사실은 고요히 흐르던 강물이 암초에 부딪히며 격랑을 이루듯이 했지만 너희들 마음에 상처를 남길까 두려워서 옥신각신한 사연을 비밀로 했지. 얼굴색이 격동으로 번져가는 내 말에 아들은 깜짝 놀라 물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 크게 다툰 적 있어요? 그래, 너무 많고도 많지. 너희가 집에 없을 때만 기다렸다가 다퉜어. 놀라기는 입안에 혀도 씹을 때가 있는데 남남이 사는 게 어찌 내 마음이자 내 마음이겠니? 다투는 게 정상이야. 추억의 대문이 열리자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 세기 60년대 우리는 농촌 마을에 살면서 너희 아버지는 공사에 출근하고 나는 집에서 애를 돌봤지. 그때는 나이 젊고 가족 부담도 적어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꿀맛이었지. 저녁이면 내 아버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 나는 전나귀의 재롱을 자랑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사랑의 꽃을 피웠어. 힘든 줄도 모르고 닭과 돼지도 키우면서 생활 보탬을 했어. 후에 애가 셋이니 생활 소비가 늘어나 서로 누구 탓만 해 다툼이 자주 생기더라. 한 번은 새 아이 합작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애들이 학교에 간후 크게 다투어 마지막에는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
이혼하려면 해봐요. 누구는 못할까? 나는 자존심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은 몰라도 새 자식은 죽는 한이 있어도 지키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 이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더라.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아들이 저기 격동돼 말했다. 어머니, 정말입니까? 믿을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워요. 내가 소학교 다닐 때 옆집 중간 벽에 딱 붙어서 철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짤랑짤랑 그릇을 부시고 옥신각신 다투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무서워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주 들리는 소리였어요. 나는 우리 가정만은 서로 불평 하나 없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줄로만 알았어요. 접시물이 다 마를 때까지 사랑하기 힘든 것이 인간의 사랑이다. 바닷가의 자갈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민물과 썰물에 뒤척이며 자신의 날카로운 모습이 부서지고 깎이는 고통을 겪으면서 부드럽고 동그란 모습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런저런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저 꽃들을 보아라. 지금은 색깔이 곱고 향기로워 서로 얼굴을 만지면서 봄을 즐기지만 세찬 바람이 몰아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밑에 깔린 난초와 민들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참아야 한단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가슴속의 아픔을 견디며 산단다. 너희들은 너무 일찍 셈이 들어 사는 게 안심이 되는구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삼형제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서를 받으세요. 난생 처음으로 곡절로 얼룩진 가정 이야기를 듣고 난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무릎을 꿇고 굽석 큰절을 올렸다. 훈훈한 봄바람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고 새삼스레 인생의 도리를 깨우쳐준 꽃밭의 미학이 그의 옷깃을 바로잡아준다.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지고 다시 피는 저 꽃들처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아가리라 신들매를 조였다.

네, 임양숙이 부른 노래 꿈꾸는 진달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용, 제작의 기철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